0: 지금 나로.
1: 지금 나로.
0: 시행 나도 워크 아이즈요. So check 45 please. And break for getting trip.
1: Good.
0: 32.1.
1: Hey, 13-1. Hey, Paul 22, safety check.
2: Hey, Paul 22, give me 30.
1: 13-1.